0: 56，马翠姑，我要让你亲眼见证一下我的幸福时刻。大哥。
1: 你气死我了！哦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，一根儿